0: 야, 주장 초대모.
1: 대모.
0: 대모님 렌스나 신호 갑스시야.
1: 고생 받대모.
0: 네네 대나 아, 다 때린 거 렌스나도 아마롱 호모 이끌어질 거노가 단득 르니 뜨득 것이 더 나당 될 때 당연 정말 갑다시고 대나.

0: Anangi malung umu yekur je lukundi ndele jikto malung umu yekur je kamanjeng argini ta dorduzi ukto ina ngachu malung umu yekur je lukundi stiwa ili jikto jenza ga rangshung ga lanchi ina chukwa ta nyumayin bi argini kishik ina chukwa sami ga lorji tato mangsu Tani yeso kumchisa argini yekur da nyamdi njigisipo, nyamdi ga chechi deni ugu janjaya sangkutun ga argini dani da dhordi ga guni chiga genzgina, tangerzgina. Da janjaya ta saka dabla chuna machi dhukundi, dan dhugi tukungi mara chachita mamu zunga zara yungzgito, janjaya마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치우친들.
1: 맞아요.
0: 아, 레트나 우주가 무장그 사크 이나한다. 아, 가라가 무차처럼 나한다. 아, 그것도 아주 진큰 예쁘로 두서 이거 다 아름바 아름바 쓰는 양아. 아, 된 그 예쁜 그 다 그 종직한 그. 아, 된다나 아, 가라가 사실처럼 근데 아, 아주 가이와즈가 나 제트른 바그 늑차처럼 그. 근데 전부 일본이니까 당한 나는 되나 냔데 젠츠코 다가 다첸자 중고 강라즈 지조사크 속에 나는 사스 저는 조친고를 좀 다 첸조 그 체코 나는 좋고 아 다 이 첸조는 그 다수 측들이 숨패 아니야 숨인지는 야 그 숨패 그도 그때 외치를 좀 다 멈추고 제치되는 거 자동 그 미리 공 떨어진 거예요 근데
1: Manuazi,
0: 사크로토나 알기니가 주어 전화 다 주어 아 영다가 다스 그리는 거니까 장다 그리는 거니까 알기니 아 저게 그 체치요니 아 로지가 제로니 아 너무 그 알기니 있어
1: 맞지 아
0: 원래 되는구나 장다 그 다스 다블로토나 아 다 체스를 그러는데 이제 우주가 다스 코나 토나라 저기다 제커는 봐서 과 제스처는 봐서 다그 이제 선추 아니요 찍더라 그러면 이제나 이제 우주가 다스 그렇게 있는 건데 다 예스톤 네 예스지가 그때 다그 이제 제스치 그 다그 선추 저 속 그래서 노래 살짝 그 우주가 골무치 그런데요 상체는 바그 다그 남쪽 그 저쪽 장작이 이렇게 다가 주나 다 치르고 있다 제 제스처는 바나 죽고 제 커는 바나 죽고 우주 상체는 바나 죽고 그때가 누른 바그 다그 리니 그 소프트릭 그 저쪽다네요 나 뭔가 문용하지 그 그러잖아 아 다가 우주가 장작 사태가 주나 다 다들 이제 거기다 수 아무서 이렇게 또다 젠터 젠바가 다 산이고 이기는 아주고 아무서 거기는 아주고 예수 거기 거기는 아주고 다들 근데 다 문용 아주 요거 장자가 이기는 그 나타는 차례 수나
1: 아리

0: 부터 말아 비치디와 아디치그 어디 예조 딱그 사크디 요 무무식데 아 부터 어디 사마 우추근 딱튼 그 어르기니 그 사마라 손유로 이 부터 마치그 다긴 지네 마치그 다긴 진행다 소요 어로 이 부터 다그 전사 좀 그 어디 천중 와스와 딱그 때도 Nyanyuwa, yung yara uchugu chanda sakla zina, yung yara da tabirgi tichinza zina, shiga chiil gnyugu daga di nangkukta yidung dukhayna chukwa, di tongsugu yidung khayna chukwa. Tandira sukwa ga daga diga rachinaksanga daga diwan di nyasa, yung nyanyu. Tato nyasin zina, da daga di uchugu nangas tongsunga zika, Yana, 우주 잔자 중거 안디 예종 다크르근 제구도 근데 아다 저가 다친이 구참스도 아다 저가 단지 그번 근데 또 잔자 중거 아이다 속고치 테니 아다 희미나 축고 예종 다크르나 축고 아다 친이 생게 다가 요로나 축고 근데 소민다 아다 저가 다친이 아다 저가 단지 그 부처도 근데 잔자 중아
1: Ngachi
0: 샹그 지게 지 치티 그코니 마라세시기나 투츠코 루스르그 아까 근데 내체 마롱고 무루스르 마롱고 무그 안디 야쿠르 아직 안디 샹근데 떠데스터 내체 루스르그 거 안디 마후 우르가 좀 크라 큰 모스 중가 투제이무가 루스 안디 루스르그 거 미토 토르가 코투 우가 샹근데 무 치르 야페트 이게 토네 무추 잔자 중 전진아 잔자 중국 국토를 크 니자라스 프로듀싱이죠. 디 안녕하고 영어 전지 너무 무면 바지로 안 봤어요. 또 그때 두두두스가가 다 상거 통통 모시.
1: 네리.
0: 이게 현재 그 다른 루스가가 다가 저 말은 뭐 있고 즉 디 상근 됐던 데서부터 아롱도 몽축가 다가 몽숙가 전자 사극과 몽숙은 다색 렌더 제가 영어 님아 등 그런 거 다른 렌더가 너무 재무지 영어 때는 전자 그 다색 그런 건데 차드 그 내가요 자치치 동세 그것도 그 두고 선바모 어추고 네 능코크 종제 큰들이 성친 용거 사크 수순이 어제 된대에 있는 거 워크 다츠고는 몽트 젠가 로알마 이 니크 그리고 영어 된대는 식도 아무르 그 다그 간토 그 상거 지금 배치
1: 아지
0: 어야 뜻 고터치 뜻어 네 이 어쪽에 나 지금 내가 지금 벌 건데 어쪽에 안 지리 된지 어쪽에 디치 통투 다 다치는 식으로 사야 주관이 다 같이 하는 또 아무나 고투라 속어 디네 시그런 거 상그 요 다가 문제 그 상그 리스트 그 차튼 그 상그 너무 요 뭐라지 다 지부터니 그 너무 그 젠더 리스트 그 차튼이나 좋고 리스트 그 젠더나 좋고 너무 그 최고 나 초배는 또 젠자 중국 안디 예초 다크르그 쇼아 연기치 디 도덕이가 문화적이요.
1: 맞지.
0: 그때 지금 그 두고 안디 나와서 내가 다 나와서 내가 좀 가야 중대 그 특허나 카 그리고 내가 마치 그 남자들이 다 그 네 가요 치 아마산이 그 전사 중국 라친 같은 예전 딱고 근데 아마 그랬어. 뭐지? 가족과 남자 리즈 세페인스. 치 도마가 부족 상그. 예, 다그 사찬들 뱃. 뜻부터 예, 뭐지? 상그는 같이.
1: 말이.
0: 그리고 두고 네 나오고 치 저거니마 제임 거로 소리기는 진진 거 아니마 이나운다. 다 나오고 치 저거니마 제치가 저는 가라가 녹색처럼 드르 우크 헌주고 찾다 이런 식도 제스트가 저런 강한 지조 다꿀 그 다가 곰프 그 제구 아니스 시다. 이또 냔트 잔다 사크 그 산이 수수 연나 사크 수수니 다가 리 아르키텍 탁도이나 조금 리스틱 장그 아랍도 아랍아 몽우지 페르스토 요 잔차 중국 다그 이 이쪽 각국 이나 조금 다 아니 이나 조금 멍수 이나 조금 멍수 그리기니 이나 조금 라스와 지금에 지금 이거 달라 이거 지금에 같이 다그 이 크수수 내년층 인구 크수수 또 영나 다그 이 게 잼바 다른 차적 내가 돈이 그 다 너무 그 인구 뭐가 因为我就想在中啊大个因为这个是个那个大东西你加起你个大个这么个差着样啊一次嗯有点有这个很轻的大陆如面的存呢我就个把这个把它切实回什么样我就个接这个接密的事情这个大个这三个的问题 그래서 근데 뭐지 나 등박 다치 다 영어 배치고 찾죠. 그 며칠 그 따로

만저 작심 긴종 콩나 최속 금종 콩등 통독 금종 콩 어디 실 김종 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데 흑성 심종 콩 송주 등 지진 젤

야, 다들 신참제 형님이나 청국지 쪽서 최초 정마 대모이나 조시단빈 혼조로 문다근 열크가 전에 다양 쇼정마 나초 탐마강노게 히르크 제라 청충물대 소문 오스클 롱친제 나충스비르가슬 타통렌스 능리 한든 좀송 나이나 렌스 능은 돈슨바 아침으로 저인.

티바 가스티크 잠바 총운데그는 아직 조보 총총처레 아르간 쉐바 체릉럭기 잠능 자비 아영스 제 쇼바시비 톱총 토마게 합시 로티블리 발와땅 아르가마세니 스탐지즈그라 다롱 조보 총총치 잉어릉게 스탐 하시게 타게 잠치 어쩔릉 요나게 처니 도적 총총 즈급셰노게 총총시비 고실세니 세바즈가 통즈게 연거득시 열

야, 뜨간신이 데른 티바 가치크 참바 중문데그나 라든잠나 린슨데 년기요나가 주보 총총체천나 아른게 담하치게 타게 전통음지리 영릉게 잠치 이런게 응니더너게 잠치 긍릉 자직시에 큰거 주보 총총 어율 그때요나 스카프트니 린슨 타통게 스글마 카프르등 용머 갈세시 참바슨 바르비 가르콩근능데 아직 주보 총총처 땅 주보 총총치 파만 남브르 영 냠쭈 끝을때 첨성 소시 타가 히샤리 시비 챔는 그 첨성 이히는 간자식 영이 있으니 첨성 소시 타가 히샤 통시 고득시열 야 나충 주보처 디나 데른 그 잘흑빈인 그 나충 시비르가 슬 타통 린슨데 그 능든 도디게 군이 오초지이나 공슬진디 주보 충충 초그 튼튼땅 어참그 야 데른 영 린슨 타통 그 시글름니 아치땅 냠트 포브세 그 공슨 아로지 세르킨 그 주보 충충 유나 카르신드 린슨 타통 그 시글름라 페이퍼 갈스시 린슨 타통 근 그 가브릉등 그든지 즉슴 니르게 섬든 나나당 그든지 즉슴 니르게 섬든 뜨게노 두바 총총 참마게 일라사위리 좀 요라

0: 캔디 시충 렌신
1: 차루이 담질 할랑진
0: 하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 비어가 찰다스진
2: 야나 정족부서 데나 데른 거 티바게 아치게 잠바 중문다기는 아 어치 못하다 도적 중충 세셔노게 카크라 자커 거터니 영치 자커즈가 거토아즈가 년주 나치모레 야 데른 거 아치게 티바게 아치게 잠바 중문다기는 아 고직시오노게 자커인지나 초도와드가랑 중클 착가승 정말 머리 자들 소총 그 소득 총총은 이것이 안오게 샤르궁 세니 너무게 브제크르즈긴
3: 야 체랑 추데무이나
4: 아 데무인 데무인 추데무이나
3: 나 데무이 나 데무이 이거 여자고 마트가
4: 마트다 마트다
3: 치든다 나 제시스 소요
4: 추드니 약간 이 식다고 추도와 그 제시 소메가 추도마 거든 된다 못 들여무
3: 알았지 심으게 시티랑 제시 지게자 소고
4: 추 제시 소메가 추도마 그들
3: 아 진짜 소나 좋아라.
4: 야, 또 쳐드가.
3: 니 싸고 누 싸마라. 치 싸고 누 싸마다. 지금 말이.
4: 야, 알아. 니나 치 싸고 누 싸마도 꽂혀드게.
3: 니 싸고 누 싸마 친 본줘.
4: 니 너도 좀 있다. 맞아 땀바인 줄. 다 치 싸고 누.
3: 또 말이.
4: 또 만나다. 허강이 말아 꼬리 싸마인 줄 봐.
3: 띠라 말이.
4: 아, 니나 땀 희가라. 니나 치 싸고 누 싸마도 꽂혀드게.
3: 니 싸고 누 따르 궁암니.
4: 아, 궁아. 니나 치 그 침성 그 소아샤그리.
3: 또 니가 그 침성 그 소아샤그리. 또 땅아 아랑기 샤라야 누군지 우리.
4: 아, 초롱기 샤라.

시비 심지 샴지 쫑키기 시비르 고눈 흐모초제등 시바느 아릉그 어득뜸 조이 따브르 즈마종 아릉니체 심카 머치바 킬릉니 데느 아릉니체 나뚜임바 사브르 조기 다터시야 죽디 치트 나초 뭐 다르마 초라 뭐 다르마 체 나뚜율 데느 나초 릉니지 덕조세 타바인 최지 디탈라 심크샤마기 따브 미지기타르 돈덕치 숑잉 시프 파미 샴치 초던 죽 바던 판신제 세완용기 아파던 아마는 남영 코던 고모라 등치와디 도선 죽기 샘캄마 로소아치 로나직 비 시바 망비 신비 초라 마치바디 히스토 셰탑진율 디르제친나 시바데치 아마 마치비레 아마 라라는 동심제 롱나 쯔람람지 진율셰바등 라라는 초기 증흐흐제 심제 코리나 다치여비 임바레 파르겐시키 시프능위 아른치제 포수 역히나 시비 아마라 시중능제 대인실 초기 삶에비 제비 초초위 원미지 샘신의 신짐당 어버피 저질 쉔직선이 답이 코리가 먹근라 저금당 가양능탈 대이 쪼능당 쪼능게 참성 코리지증 하튼 답에서

야, 라든담제 형님이 나청 지적서 등 나청 지적체 샴든제 침득남바 공리들은 르비카르쿵그 참바청운드질다 등이 체남브르 냠출시비 침청소시 타가키샤나 시비 셈능그 참청 역히는 아파쿵 아마라 동화치제디 오서고는 다인

대형 너 디디셨나? 파근식이 랑가 시픈 능위 렌트제 톱소 역히는 시비 아마라 시숑는 능제들이 뜻일고게 영 초기 삶에비 시리 촌이 초위 원미제 샘신은 신침 등 왁패 조실 등 쉔직스 그니 탑비 코리 근무 끈라 조금 등 그영능 탑바리 조금 등 그영그 촌이 나선비 시바데는 아데스티 담비 시바시긴바 코트레라 야 테나 디초치강기 양데릉게 나충시비르가츠 타송린 스너스동츠므드닌저 린츠드게 좀즈바당 돈츠바 노르초당 좀즈간 크바 하자자키 스타클바 담친초당 제치프타클바 응적 체릉당 순므린 친이인 탕지밀린츠능 나초 양치르 차용 다디모시

Yang zat sedang begitu nampak tangsangin coba tanjini kongkian ambil kangkem demo di dat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an yang nampak tu nyalam dan jauh jembat
나 소송 회기 살랑 그 참반도 고르기 잡요. 대런 그 소송 회기 살랑 그 참반디 나기 시바 대통령 살롱 중을 김성가 망자 담보는 것에 고는 너무 그 소미기라 희들하시다. 디나 되는 그 삼반이원 선진한 하신 더 노른잠비당 가게 삼반도 거르기 잡요 되는 그 노른잠비당 가게 삼반디는 아영 하신 녀리토와 나리 거르기 달리 토안딜란 토스 다터 템디 교샤 감부주 디나 카토테 노른잠비당 가게 삼반디는 아식 토위 토포나 바가 하신 티급된 지그스미 가슴든 나당 티급된 지그스미 가슴든 티 티급된 지그스미 가슴든 아르나 티급된 지그스미 가르나 가슴 티지 거킬음디 카브리코라 렌센데건 건전바라 쳇동아 참아 그 제적 카브라 요. 레토바나 마디나데랑 글렌슨 디나가 고르자오는 글랑즈라 석과이낭이 꼬니 잠주시 바디브진 인터내셔널 기치 이때 솔담즈네라 디랑가 삼바소 손디나가 아는 게 있으시기 유일

다 점나간 손지나 영 아랑 그 초아그 춘더니 아랑 그 자랑 돈이 탑주 샤이 그 점더니 다 아랑랑 그 쳐설 건 다랑 돈 영나 아랑 그리 내게 손아 샤이엔 손지나래 영 대부진 더 다 아랑 그 자랑 돈 그 삼론데 람진 더 히 탑니 너머리 Tintoni tenang ge chamba jiwa mungi na chuan de namjir ye bun zen ba. Chamda ge rang ge chuan de namjir ye gu shing zen xiang de shi per ju tu sha jin de shi pa ge cha lung la hen ta pan du che ge ji. Tomor shi pa ne temu ma yin ba shi no de nyam gu ge. Ti ge shi ge cha pa da rang de ge dam sin de sub ge ni tab gu ge. Ti xian ge shu ti ke ge pa ma ge wo ten de chang nu ge re wa dong yi dang ten ba de xiong wi nga wa ra nong xi jian yong de dong tab ge ji. Shi pa rang ni dang ling ge shi pa rang ni dang lin shi jin ba chur dang jik tab gu ge. Ta chamdak zgan chon jina rang rang ge shayi de yi chi ye ju rang rang ge shayi de zhuk dang jina ta maung ba rang rang ge 차스군은 초아가 춘다니 살롱숑에 다등이 나 다크르게 지 게시 요과첸 너무즈 그 땅 아탑크 따주 너중이 텐데 그게 샤이 그 담시대 겸다간 손지나라 시그 접그래 과 예주 내인지나 삼루 땅주 저 겸다라란 손제다 샤이 그 지킨 말지 요이 고인지나다 랑거 따와이 영나 샤이티 르지정아라 메라 다 요틀 랑거 특출이 내인조 그디장거 랑랑 손지나 그게 샤이터 그 삼루이 난자 쇼컨이 나라 네티바 임바타 마르토 샤이티 요틀라 그거 다 드즈웅 난도 이니 영나 그게 샤이터 그 레와라 속관도 당린정아라 마이 너무 이미니 그디장거 그거 샤이 그 돈노 그 레와등 영나 샤이 그 삼루 데라 즈게즈 랑랑 손지나 아니 탑크티 네준다 하정거가 챔보르 더니 겸덕급 시퍼 셈 시퍼 셈컴라 영덕퍼 가동토퍼 네틀이다 등이 다 랑니 등 시바가 삼천데 셈컴랑진 그 실 문초고가 셈컴라 영덕퍼 디바 있나 시비 능 삼빈 직든 대통 전식도 척반데 로그이 탑거지 셈컴 실문시 Rgu insam shig nyel da tangi di nga liq tang sapi goni rangil ngi sembr tabdi sembr masil laksam anamda qi ma jantang jendi ushil xibar jirdi tar lal me ba tang cha changwi mar gir shig da carlong zhung tab gaz ta jamdag zon chon jinara rangil ga shayi di ta chamtsang ga chuan din jendi ye kishig yang naf chitsukun chuan din jendi ye kishig lakbata karga shayin din chon jinara ma jana, nyo jana jendi ye kishig atab ka ta ju lakbata darkab ka kishu shayir kan chon jinara lakbata chongshir ka shayir an din chon jinara ta nyo jana jendi ya ta mayinu ka kishig karzo chiga shikaz ga yam tsanzga chagay nyo jana di matabni nyo manga nga manju ni namo karga shika yam tsanzga chagay dao ka di jenga da soso me churanga maungwa khuncho jina lopchari nda tarshani shera shatsukha tanga thoi nara ta nyen dren di ekyo ra shatsukhan dren di ekyo na hachanga kachan bozo di jenga chondi ni zonga da tanga amazon sonja ranga shayi ta nyo jamban dren di ekyo nchiki jo shayi ya ran dren di ekyo nchiki jo nyo cheran dren di ekyo nchiki jo dren di karga namban da zogon dab jondar ekyo kacha shayi jo ka namban dab jondar ekyo 이쪽 늘어서 관 손이 나영 그렇게 샤이 뜨고 소중고 고름 들려라

그게 샤인디 얍주르이죠 아 샤인디 지 어느 흐다다요 연아 어느 흐는 찰립가와요 너모에나 티토다 다 랑랑가 갑다 소수에 조랑랑가 갑다 소수이 마나 네 첼리장 그 만난다 다시다 등이 다 샤이 그 그러니까 어느 희요 노가 샘츠가라 어느 희요 노가 년칸다니 어역근지죠 다 너 좋은데 손지나다 그게 시파다 대통금 살롱 존조 그 지가 망스가요 과리 당고나 너 소소미 틀라 디긴다 바바이고 Tan jigitu chizirizina Kimtsang nanggin rendi dang wartagam jepa Kimtagam tsarlung yungwa Nagzhung namche semkim nyumdug shepabchi Ligbur gribtse Dazun shibab detangang tsarlung yungwa Kimtsang mangzhaf Tanbuzgindang tapgazi Tan jiginan jigitu gono chizirizina Norna chizirizina Kimtsang rendi dang wartagam jepa Ta Khunshukjina Kimtsang nangni Rangnanga pama dang shayi Yangna pama panchinga war Lasukwande Njendizga yukwari indgiju Tiyanchini Ta Kimtsang tsarlong zhungwa Kimtsang rangnanga samdo zgezi Yangtukwari tonga tupkataju Tiyanchini Nagzhun namga semkum nyumdik shepabji Lagbaro dribtse Dani Ta shayi irka Yangna shayi irka Semkum da nyumdik yukwari yung 그시 다 공거 찾긴다도 창원에 다줄 시반도 대통령 살롱 중원데 김성가 망저가 담보든당 탑거 뜻세고가 레토바나 바디나 되는 글 엔센디 나르치 시바 대통령 살롱 중을 김성가 망저 담보든당 거세고노 아 너근지나 좀이근데 되는 글 엔센디는 아고디 되는 거 좀이근디는다나 다 좋은지나 그 주 단디 참바 뜨근데 못 그 시다 등이 말아티오 그 시긴이나 갑답시 했던락 본된 바 다후인 조제 시바 대통령 살롱숑을 참성가 망가서 담보든 거나 쇼강강이 바바이고잖아 갑답시 했던락 본된 바 니글라가니 참성가 산숨 세월제 바 섬글라가니 참드가니 살롱 중하다 존바제 바 저글라가니 초안데 남지리 군전 바 응아글라가니 시바가 샘큼 살롱 등 로츠 그 소비 드글라가니 샘큼라 뇽드 당 샘큼 대통령 송주시 바 드드고 조 니드나 다줄 시반더 대통령 살롱 중을 참성가 망셔 담보등당 탑거 세곡 레토바나 마디나 되는 그 렌슨더 그 참바 동으로 송퀴지 살은 그 참반더 영지 레시그 참에로 쉬는지 담 텐즈가 냐 누구지 네 되는 그 참바니와 대로 중대비 등가 그 참반이 나시 주일

그주 소린지 그 글랜선데 전이나 참바가 니기시다 등이 참바가 니완데 전이나 로그냠비 등 각 참반데 거르게 건디 연극 저그 주 참바 동원데 그 디츠즈게 그랑 손노 젠그 참바 니완데 디츠를 제보드메 그 디젠그 디츠를 망아 메누게 젠그 조번아바 카프랑 고노 그 카프톤데 디츠를 담즌 디츠를 담즌이 다등이 카프랑 주나 하정그 가 쳔보리 대한진이라는 그 카프란데 돈 전이나르 즈게즈 지 다르트그란데 샤사 다르트그란데 즈게즈 담보인 사안데 모드니 카프랑 존 전이나영 아정그 가 쳔보리 ¿Verdad? 이나 디다르타 제적 냠름 든 조진 반다 이난 송은 장도 그냥 튕킹 워클로 롱 튕그 닝공 타동을 거는 그 소리 이제 클렌진 그 참바 니와 디 로징 담비 당 가게 참바인 나 되는 그 로징 담비 당 가게 참바 니는 아 시조 위도 보나마 그 나진 티급 된 지득섬 니가 섬든 나당 티급 된 지득섬 니가 섬든 티급 된 지득섬 니가 나섬 티게 그렇게 나마 카브리오나 좋아

저 소린지르 그 렌슨 된 손이나 잔크르식이나 타통 탕 막스마요나 자 다와라 바 바상지 그 님은 공거디 줄 지그니 니거니 타통에 교원을 이젠그초 렌칭능아 시그조이 조바나바그 아자 다와등 스바 바상지그 님목공그 디출 지그니 니거인데 타동그 겔름데 시기다등이 라랑그 삼쳇등 디안진이그초 로윤냠비등가그 잠반데 능아 시기다등이 다 라랑나 고득 자오는 그 저와 노우딜런 아톡티나 추가 대한진의 렌칭능아 고득에 고는 그 저와라 습관 손진나라 영직 난좀랑진 그 저와리 고득이다등이 영 렌칭 능아 시고노 그 도보나바 선진아 양랑 그 제리 먹지바 샤와 먹지바 안달라스바 몽온데 시게오기 옌거기 치지 난좀랑 진게 저와리 고드기 어떻게다기요 다 저와이나 녀치가 저와르나요 저와르나오 그 능니 지 케탄 갑츠크쿠르 녀나 영 어그니 히샤가쿠르 진히그쿠르 라스관데 지 고드리 어떻게다기요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디장게 되는 거 렌츠 디능아 영 도포 남바 그 카퍼트 용의 메그 디장게 되는 거 렌츠 디능아 고르기 자오노 안더그 좋아 차리 치다 디능쇼 타고노 고름 그 처는 게 디능 렌츠 디능아 시고노 그 도포 남바 그 카퍼라기 주일 야디나 토머 그치 되는 렌츠 나 시고노 그 도포 그 카퍼 내린 예라 등아 더니다 그치 힙샤한디 소중의 주일 야 로봇 저 데모이나
1: 데모 고즈바 데모 사제 강드기 냥아 쳐서 라닌 거 뜨든 도디디나 아 페스테코 나 렌친 도르지 세라 아 렌친 도르지 아 레 나 레 토포 렌친 도르지 데랑 렌친 디나 아시기 돈어 갑스셔 쿄누나 저와드가 응아 고브리 겨우 제레진 용고 야
0: 저와 동무도 캐튼 되고 야 캐츠가 자모즈는 제 히데고 야 아 원부가 이거 통 지나 동거 메롱 랑 쉰즈 제컬
1: 아 링다고 제고 원부가 이거 통 지나
0: 원부가 이거 통 지나 동거 메롱 랑 쉰즈
1: 원부가 이거 통 지나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올로링 담비에 담가
1: 딘조비 디르브체 곰트블리 나치 로시 페슈크촌
0: 알랍체비르 게르긴체 샤달리 나치 머르긴디 페지글랑
1: 나투 호브라고닌도 ndan nga chi hi shi on chu li lang wi ari pi ma lu ri
0: nga chi tho ra ko nin do ndan nga cho tho ri chu bi sim jian zhi li zhi tang xi

아메리케 선진 트럼프이 친일브제니나 아메리키 푸크스 사르니르 탄남케 자른데 당남셰쿠셰이르 아메리카 쇼크제머나 아제치에 델테니비 레콘체 옐랑가 냥드니비 드그치제 셰브셰랑가촐낭시진세르 옐랑 쇼크치 멍그라 아제치에 델테니비 레콘 잡굴테비 냥드니비 드그치라 셰브셰셰데 용비 차르즈르 초칭권메비 타니 트럼프이셰이르 고치 젠텅고슬 이토라 사우름제슬 아지니 양치라 룬지르서 브르조바네 동이 문세르 트럼프이 단도나

야쪽부 남바 다스타 체적가 년름 된 존슨 반드 와능 천지 번역의 타동 렌센킨 디나 참드니 아치 와능 천지 번역의 렌센디 치 투머 고드기 오늘럭치 알바 체스텐 자그 제 선점즈가 치식인 족세르군우가 아망른데 산신능주 예를

야다 드신 당괴 형님이 냥큰 쪽부 남바 따타 체적과 내놈 된 존슨 반데 월능 천지 포냐게 다통낸 챙긴 디나 참더니 리기 다잉 그 파일지 지바스 여군우가 량지 럭치야 고지게 요 디나 쪽부 남바게 영 대공게 다통게 렌센데 질데 땅 리기 다잉 그 파일지 지바스 여군우가 량데 판천나 럭치 거삼나 나초 다통 큰게 가버릉정 특급된 치가 드슴니게 센드나르가 땅 특급된 치가 드슴니게 센든치 특급된 치가 드슴니게 르가슴 특급 글음데 가버용버 르가스시

야세댕가년 나초 타통킹가 카버릉정 특급된치 주스미게 선든어가탕 특급된치 주스미게 선든치 특급된치 주스미게 어가슴 특지긴

야적분한바 다양디 초거흥거 지진진터르마 하칠거스가즈 함무세르군우거 레양디거토니 데릉글렌친데 지저주길 데릉글렌친데 체릉조마거 좀지글데땅 체적가 닐름테 좀바긴 레첸디 좀진간커바 체릉자키땅 스타클와 스탄진초 체초스타클와 응적 체릉땅 손머른친 근이긴 다디모.

야니니비 두고총총소 실은년문디 당행등주위 나총시비 가츠그 찬총동우 조기 딩질근하식당나르 알릉그 제스라 가시오노그 두고총총치 그나 조주리 십대년그요라 아리 년나스금 쳇과 쇼니 고즈급쟁이 조랑기 랭시소나 나총시비 가슬렌층그 조기 딩질근하식이 조갱가 남말라지비 실은년모데 원도기 감성그 두고총총 망아즈가 럭치크나 쳇과 Ri, terang jenah yang kecil, na cung si pihak sekeh joki tinggal ke kelam dah jalan di katanga, joko cung cung mengas ga saca yoni, jiwa cung cung, rencana namjik kelong muka sila, ru segunung desinya na cemora, ngasih nyam kecil ga silanda nyam sesinyong juel.

야년이비 쪼꼬총총초 공인지나 치 나총지마 니 퍼모 조마글롱노가 다 세르고 응고시고노가 잡종으로문다 땅스테니 됐더니 텅디 나총시비가 체크 조기 딩질거 걸음거나 토머 고지요노가 실라 렌치 남지글롱노군 조세고노데 년땅즈가 리드나 치슈니인지나 나총지마 단즈 응무글롱노가 가야르칼립숑 세고노 실라 녜문디니나 땅아 아 다티랑 아 믹스크 코드기오노가 롱르 참바디 냠스뇽 유엘

야 냥이비 두고 총총초 다나 슈닝제나 시흑쯤제 로라 시흑쯤제 요가노 두고 총총총마무기 다땡이 아 다가다룬 까르마 뚜인지키치노가 시흑쯤즈가 가싱아 시총럭세니 너무가 시흑쯤 유과즈기 체도 고리시요 다나치 시흑쯤데 제 로즈기 주일 시총럭 초제시송 나라가 요르땅 시제 저송등 미도 나비 차데 ngane thang khu parnandol xi chongle chue che shu song nga la yor dang

qayar ji zangzhim deng junbi yeki deng ngane tenghe wamnan dol xi chong le qi ji shu song nga la yor deng dongki xilong deng nie mi ba lu ngu ngane tenghe junan dol xi chong le qi ji shu song nga la yor deng ergenki zhilong deng kawa wei chol ngane ri xi ganan dol 하리 형님이 두고 총총소 시스템의 예거 되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데 따라 시스템 유과리인데 희극디 아 초랑니까 삼치 희기 예거 삼나 포우자르기마케자 포우자르김게 나총시비가 측근지티 참바 리비가 공질리다 등이 제로이라 하리 형님이 두고 총총소 디초가 근거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 체영 동첨된 인조란타 되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잔지가 공성 시게 보즈그로죠 능기스 돈유즈그로죠 다시 같이 태한진 인기나 영 두고 총총성마게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근나 고리오노가 럭시자 희샤 통통을까 이제 그만주가 힐라 담보 해준고 리 당디 좀주과 등도 짐바포 자르기미 좀중간 크와 타게자 히노르 추이 다르크와 담진 추이 제집 다르크와 강적 세랑 소노멘치 나조림츠 지마그토니 양치 티주일 드나 우잔지가 자 히델

0: ནི པེ ཅིན གྱི དུས ཚོད བཅོ བརྒྱད ཡིན
1: རང ཉིད ནང དུས ཀྱི དམ ཡ གང ཅུང སས ཅང དེང གི ཞོ ལ ཤེར སམ ཡ
0: གང ཅུང ཤེར སམ
2: ཅེ དེན ཅེ ཉན ཁན ཅོག པོ ནམ པ ཅེ ནམ པ དེ མོ ཡིན ན ང ལེན ཚན དེན དོན ཚན པ ཁོ སེན ཚུ ཡིན
3: དེ མོ ཅོག པོ ནམ པ ང ལེན ཚན དེན དོན ཚན པ མ ཕམ གོན པོ ཡིན ན
2: ད ཏ ཅེ ཅག གི ཉན ལམ དེན ཅུ ཅིན པ དེ ནི ཚོར ངོ ན ཅང ཅོག ཉན ཅིན ཁང ཨོ ཤ ཁེ ལ ལོང ཅིན ཅེ གང ཅུང ཤེར སམ དེ ཚན ཡིན ཐང དེ ལེན ཚན ནང ཅོམ ཅིག པེ ཅེ ནམ ལ ཤི ཅིན ཕིང གི ཡེ སལ ཅོང ལེ ཁོ ར ལང ཝ དང ཨ ཅག གི སེམ ཏམ ཤི པེ ཚན པ ཉི གོ རུ ཤི ཡོ པེ ནམ པ ཅི ཤབ ད སམ པར གབ ས ཤེ
0: ཁྱེད ཡོང སི ལོ ལོ ཚེ ཅེ ཁྱེར སིན དེ ཕང བི ཁྱ ན སོ ཝ ཤ་ཏམ ཅི ཕོ ཉ ཨ ཡེ མ ལེ ཤ་ གེ ཅི རང ཚེ བ ཡོང ད ད ཅེ ཅི ཡེ ཉན ཤེ ནང ཤིན པན དེ ན གང ཅུང ཁྱེར སིན ལེ ཚེ ཡན
4: Xi Jinping ji jie si le zhong de ge guo rang wa
3: 냠크남바 텅디 시진핑기 제슬 쫑득 코로나와 시비 참비 능데 머르비 럭바 등 르비 럭바니까 예프로 쪽이 시박 동지이네
2: 톤콩아 고지게 촐 총레레 특출라 랑진게 니바 톤던지 기바당 셀중가 니반 돈플라 나르리 럭바 쉐기 시반단네 아르비 쫑득 지야 졸제 가친시 임르마슬 르글린케 졸제 가친시 정이힌 졸진데 차릭당 탐브르 닌즘 시바당 디 고도나 내라 켈버 히스토 시반네 슈고 용미에 겨지 사플 샤제당 제초랑 되게 총리 환주 존재 등 아직도 못한 비고니 공플 용벌에 근데 동결 돈년 가천단 이월 총리 니파 등 설중가 니비에 나돈 걸라 졸지바 지파 등 하나니 마비 스타반 증기 파 등 머리비 르바 등 아르비 르바 니가 역부르 쪽이 바스티 총리 니파 등 설중가 니바 제 탐브르 지기 등 지카 지서 판츠 탄주르 판츠나 근데 지자 남바 허춘지 처브르시디
3: 患者等接触了检测等专治人工公平的用法跟得同期等个各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bi tachi togil xarwa shikin ba tangi. Markis ranglik zhongku jantan jirvi jamjik xarwa yinla. Di fjansuk ranglik jie chongri huan jur jie gongpil di dirim xarwa shikda laipam chun yula.
2: Tuan kongwa guzhik chola, chongri ra tachu la rangwishin jie niba tuan tanjik ba tang. Selzhunga niba ngarli lakbaran donpil jie bi chanyil niba tang. Analsin agi na ngibirta chongri niba tang. Selzhunga nibi warjian jelwa nginzin yangtag shi ki. Selzhung tang chongri warjian jelwa na 人家这环球的这个塑料机器，首先它就是比那东西轻。

야,저번에 봐,다영 대초 그 흥거 대공과 농촌주 포냐가 타통글 렌첸데 똥침데 닌조고 땅타. 렌첸데 체릉 로마가 좀지글에 대땅 체적가 년음도 좀 바긴. 렌첸데 좀증간 커버 체릉 자히 땅 스타클와 탄진초. 제초 스타클와 아긍적 체릉 땅 손음 렌친이 힌 땅아 짐을 아초 디터 렌젤 따디모.

대주된 선진화 하정 그 가챔보리 대한진이 캠통난 바존 선진화랑 가상대는 되게 주 다른 그 그림은 더 공고는 그 갑톤 대 캠통난 바족에 라지 샤이르 가로그람단들인데 이 다리 무란다 공주군이 텐데 그래서 지 샬라리 임바파리 준다 하정 그 가챔보리 지나다 그저 이 달로 통장이 다신 누구 소중한 바조 토지기니 시 토지기 가장란던 돈 다니 그저 다른 그 소친 자연의 젤리란다 그 림글라 속한다 공철 네이터나다 라나 손지나라 지 주속고땅 대시 주속고 샹글 남한 하속고는 아시 랑게 호마즈기누 그 찰더니 하라 우갈이 돈다 망아기는 아시 지나는 너무 메이존다 하장 그 같이 모르다 자랑한 손지나 쇼 통장단이 다르신 손나라 다롱 소칭경 예자당 심지당 바람발라 속관다름진 그렇게 도마가 초한다 롤인 주고 디젠거 카톤데라는 것이 다 된적 쇼고 난다 쇼소소네 뜨기 돌는 이 다롱라는 통장이 다르신 손나라 다롱라니 소마즈기 녹은데 힌다 모르준다다 하청거 가셈보리 오빠나 마디나 더고 다데랑 길엔 선등고 맙쯤니 원데그초 다루근 토르지가 시는 거 호트고나 바조 사다게 쳇다 영카다즈가 뇽뇽리노 데스민디나 데랑 길엔 선디는 거 고르자노 니다지 공니 샤바치진데 시바 데탕은 잘론 종은 참성가 망접단 본단 거지 다데랑 거 랑전다오 내인 단딘 손이나 그 단손 오이 착발 안다 그 자츠 거당디 꾸르요노 그 그거 좀스리 좀이가 라히즈리 데나 데랑 그 센디나가 그치 좀이긴디 말아지 다주이 데랑 그 센다 그 잠바도 로송 퀴지 살랑 그 잠반디나가 그치 내 말아지 다주이 데나 그 좀디 그 갑성스들잖아 시바 대탕은 잘론 종을 참성가 망하지 담보는 곳이 나 주 샤인도 대탕금 살롱 숑고나 다 참성가 망접단 부터 저터는 당국 내쇼 건강증이 돌는 이고 냠주고 이고 참덕존 손진하는 니쇼가 되게 좀 바빠 이고 사 건강증 요 다들은 그 좀 디나니 진짜 소인이 다치리 이나 시밥 대통령 살롱 중 참성가 망접단 본단 거 세고노 좀 인데 손진아 좀 바보 그 다 참바 찍는 모습 같기니 디옥 동문이나 갑다 시했던 거 본데 봐 더니 겸성그 산섬 사우른 제바 겸드가 랑일름 살롱 중화던 소음바 제바 초월 남질 예쁜 점바 시비 샘큼 살롱 등 로스지 직소지 샘큼라 뇨음직 등 샘큼라 대통라 송집 제바 너무 그 참바즈가 드그 너무 그 구역 디나 쉬니기치 너그 참바 레디 진 따주이 디나 토머그치 되는 그 좀이긴 너그 다 토마그 흐담 내시 따주이 겸청 시바가 소자 토마인 파마 등 어떻게 왔진 된진 소수가 소틀 럭히데레 가차이 버샤바니 아들름 럭부른 즈비 왔던 겸득은 살롱 중하니 시비 셈글이 비 왔지 셈크 돈비 토수가 럭린 나리리가 시바가 마음완데 망도 담보는 당신이 오거스 이나 다튼 아랑인 살롱등 겸청 참튼 제고는 대음기다 등이 겸득 남라 럭드르시 죽비 시중 라미 지금 존도이정 시바등 산다 제와등 리히지 토드 곰뜹 담빈 살롱 중들 나치 아랑인 살롱 중알라 되니 머게게 데스틸지스트는 언제 시바라 냠트 소슈샤기인 양득 빌 호수가 다와지기다 등이 시바디 나리오 대탕기 겸청라 영나 고리즈기 체즈기프팅 고그 니슈근데기 다지인 뜻을고 이더나 그저 참창은 시바그 소자 토마인 뜻일고 이양그 저 하마는 시바그 길긴 토마인 하마리긴 아만데 이나다 시바그 길긴 토마인 뜻이요가 이양그 되는 그 좀 이긴다 그 토네라 그게 샤이즈 참창 그능니 답 대통금 살롱 숑거나 참창 더그 코리 참창 더그 파마 등 참더그 창마그 니슈데 도는 이고사 냠주고 이고사 더 간다리오나 디잉이 탈라 되는 그 다솜디낭나 자우샤록 디나테는 그 시밥 대통령 잘롱숑을 겸성 그 망셔 담보는 것에 고는 그 참바동 갑답시 했던 럭본 된 바세고노 참바 내

0: 타주이 카브단 참쩡금 제와 진중위 로득다오리 가영등 종정 잡줄지단비 카브다시 땅즈바이 캠덕이 시피 셈절 게임콜라 아질은 사무셰브 로름셰 타브마슬 시반디 땅티크 카브다시비 머휘단다든 콜라브다 양덕 조브르 잡토니 고거스 다 파마등이나 시바그 워른다나 갑다인난다 지지가 샘드 길니 주가 활동즈가 니친고 그것도 세고가 디행극주 갑다한다 그 촌이 지지가 거행이 주라 종정급 샤완지 접주라 디한체니 다 판스나 잡주래 주라서 과 갑다시 땅다 그 술든 즈고 참상근하니 디한체니 구초비다그 참청근 가와시탑거지 능머버 삼히등 지름셰브 근데당나 참청거 고리할리 참팅근 저탑가 시바그 마침 팅킨스기노게 자니 겸덕이 도문 시반디 정누고 동이 등 먼탐비 레완덕절이다 등이 디가 남바 오마 당르니고 딘송스 아랑그 샘큼 뇽드그라 시반디 이치이주 시바 종주고 제름드 롱스 조주 더니 아랑글은 서류제 잡주는 소와 능질랑비 시반 살롱 종으로 급발라서 그 탑은 됐는데 등이 겸덕하는 그 샘크드 진용 덕동하던 시불 단적 등 참팅금 살롱 종이 고리직 드니 디 리섬 대통 살롱 종으로 아로름시고
1: 중지촌아시네
0: 자 잠반도 좋구나나 쇼셜 그 참덕을 간 선진하다 아랑랑 대화는 로키니 지 아랑 그 시바다 지 레만 살롱쇼당나 아랑 그 시바다 그 레마 삼히송나 연나 아랑 그 시바다 그 그 그 회행이 그 히샤데 창마 콩도 체송나지 참덕인데 뒤와랑고는 란다 내고노 너무이죠 조인지나 참덕 그 그 응질랑 위다이더니 샤이데다 샘거 종주 대한치나 샤이드도 그든 살롱 종주인데 그 탑라 때니다 땅이 다르그 탑주 너다 하천 그까 챔보르세고가 대한치니다 참덕 라는 그 샤이드라 지금 간크 점은 주고 진다한다 라는 그 세마카노 라는 그 일라카노 더인지나 그 샤이드 접근지기 주 어저 탑근지기 지지 딩이 탈란 바바 있고노 너 장군의 손지나요 라는 그 참덕 샤이드 좀 마히와 디생 그게 샤이그 로카등 참노그 연나 그게 샤이드 그게 코릭등 템바그 다 리슴 데탕스 용근지 준다다 하정 그 같이 엠보리 다니 안요아무이지나 참성 그 산섬 사우른 제바 참성 그 산섬 사우른 제바도 오치모즈르즈나 참성 그 산섬 사우른 제바 세고는데 파마던 워트금 제완데 르부르 긴충시 주가 난그즈르지 산섬 인섬 그 단클시나 조인지나 시바랑 그 담출랑 간크르 니틀탑주 아브제름 뜨그 토니 시바가 랑뜨가 랑진다 간트그 산반데 제성 그 니와단 탑근지기죠
1: 중지
0: 다 혼조진아 그 참성근 언니의 샤이딘 간 크즈그셔 혼조진아 디긴근 초아가 촌이 이나 년리리근 초아가 촌이라 샤이드 존간 크티브셔 총리네 존가다 등 그게 샤이드 로츠카 총아 토나 다른 인이나 그게 참성근 언나 간 크정아라미니 참성근 언나 레카 정아라미니 다 그게 레카드 요노 리샨드 주다 케루이주 더 메일라다 등 샤이디라 그게 참성근 언그 레카드 고샤야 양나 그게 파만데 로그르메이주 양나 파만데 그게 사마리 로그난다 가우체 로그난다 더소소소 인지나 그게 샤이테 레스카타 구기 더니 그게 샤이테 그게 간크르즈가 촌촌리 위적 너무이나 샤이테 그게 처슬고너다 랑캬 페와 양나 그게 샤이테 촌지나 그게 초아가 촌이 양나 참장다 그 촌이 랑랑아라 참장 디나나 진 간크르즈 요노도 희긴지기죠 너다 하천 그까지 해보래라 디르 페기 송아당더니 시베랑 측근다 히당 랑덕 게임콘도 녀레빈 제특단 로신 욕 캠덕 소징가 다 캠성가 다름근다 히 너 도르다더니 시판데 랑캬 페와당 다님께 머 게르트디다더니 디 캠성 그 돈드가 특출라식 배가 차당 뭐 게집 삼친 돈 배가 치 접고시고 나 타고 다님 등 접고 담비 시바 좀 틈나 파마어 특근데와 럭본즈 배 망식인다 시비 생금 대통령 간송 시비 망도 같이 그냥 레이트세고가 다 헌주 지나게 주 캠성 그 나나 지 돈드가 최총 강즈기나 아 양 나 그 샤이 그 삼루 등 템반도 뭐 그 돈드가 캠성 공 그 돈드가 나도 뭐 요나 시바영 디 그게 지 캠성 그 집들에서 난다 영나 너라 속과 그 능업 시기다 등에 샤이드 그 삼칠라년 샤이드 삼칠샤 그시 나 틴토니 그 샤이드 조 그 영 삼칠 그 토가라 돈드 카크르 비셔 너무이 소나 샤이드 손지나 그게 샤이 그 삼로다 레만 날 손조라 영나 그 캠성이 난다 그 코리데 그조런 게 어떻게 지금 너가 해줘라 너가 지금 삼로나 온데라 기근지 유디 반통이 진지 요크트 세고가 디토니 흐삼바 모두고 참드가랑 일 잘롱 중하다 좀 받게 봐. 참드가랑 일 잘롱 중하다 좀 받게 봐. 세고는 더 인지나다. 쇼 젠칠 메이플 셔트고시 받다 좀 받게 비 제름즈그리스. 시중고 샤와 럭브르 비 몬두고 자신 건레즈나. 제름타가 토다 토먼 아랑근 디스비 요츠 당라네죠. 아랑기 샨찬데 럭브르 통주 더니 아랑인 잘롱 중에 금금벤당 푸슴치 소아존니죠. 체리 럭즐인데 하르타근 돈득 동주라 속한다 그 타바텐데다니 아랑치 앞에 빈 살롱 중한데 중한데 뭔지리고 다 점득 소손 선진나라 아랑랑 잘롱 숑노 그 제름데 셔럽 셔토이 아 디한체니 아 다 세이엔 손진나라 그게 디름 막직 노그 쟁거 연아 혼칠 라닌 소아로 노그 그근 코리기당 디름도 막직 노그 쟁거 다 세이 그 디름당 템비 샵진 나츠온데 당르니 탑주 디안신이 세이 그 그거 다 나르슨 그 고름 그 쳇더니 그근 디심비 샤와 요츠 당르니 탑주 디도 참더든 손진나라 랑기 센차더라 럭버 통주 다 조원진아 그렇게 침득한 손진아 다시 아이더 그 샨차 마르도 아랑 그 샨차는 머그니 너머 디장 그 아랑 그 샨차 데라랑 그 통준다 하정 그 같이 보라 딘송스 겸득 다 아랑인데 렙다라 차박 좋은 숨지가 다더니 초안든 점급사죠 대체 시티 다줄 아람치 아랑 그든 아랑 또 아랑니 그든 탐치 했던 탑가스 아랑인 잘롱 중하던 탑지 날리 용선편비 나바그 시반디 다루기 다이트니 너그 인지나 그그 마치그 제름 그 촌디 라는 그 무후이즈가 상아즈크도 나 탑크다죠

다 점나간 손지나 영 아랑 그 초아그 춘더니 아랑 그 자랑 돈이 탑주 샤이 그 점더니 다 아랑랑 그 쳐서 건 다랑 돈 영나 아랑 그리 내게 손아 샤이엔 손지나래 영 대비진 더 다 아랑 그 자랑 돈 그 삼론데 람진 더 기탑니 너머리 텐촌이 되는 그 참바 요아 문기나 초안디 남지리 본전 봐. 겸드가랑 그 초안디 남지리 고식은 전생 대시브르 유튜브 샤진데 시바금 잘롱라 헨타 판도 셰거지. 도머 시바는 태문 마인 바시 논 대냠고 디에 게시 그 차바다랑도 그 담신디 섭그리 탑고. 디젠 그 쇼 디클 그 파마 그 어떻게 됩정노 그 아레와 돈이 땅 템바디 쇼위 가와라 노히 제뇽덕 돈 탑거 시바랑니 땅링 그 시바랑니 땅른 시킴바 초르든지 탑고 다 잠들어간 손진아 라는 그 샤이데 이치이죠 라는 그 샤이데 듣고도 인지나다 아 마웅바 라는 그 저스군은 초아가 춘더니 살롱숑의 대등이 나 다크게 그 게시 요과첸 너무스 그 등아톱 그 따주 너중이 텐데 그게 샤이 그 담시데 참다간 손진아라 시그 접그래 과 예주 내인지나 삼루 땅주 저 참다라란 손제다 샤이 그 지킨 말지 요이 고인지나다 랑거 따와이 영나 샤이데 르지 정아라 메라 다 요틀 랑거 특출이 내인조 그디젠 그 랑랑한 손진아 그게 샤이데 그 삼루이 난자 쇼컨이 나라 네티바이 임바타오 마르토 샤이디

天朝你的那个做米的那个餐板这个板门一呢，前坎啦、牛门这个等，前坎嘛，带汤啦，双脚些把些功能那里。 Tidak tahu kerja kerja mana. Sebab dia tengah calon jual kemasan kemasan tambun tangki teh, tomat, cendeki, semkem yang beri sebara. Tapi sebab semkem dia tengah langsung cuba kauesi. Tapi kerja mana sebab dia tengah ni calon jual kemasan dia kemasan tambun tu cikin tangki kauesi. Dia kemasan tambun tu tangki tangan tomat cikin kauesi. Kerja mana tomat cendeki orang semkem dia yang beri kauesi. Tapi orang sebab dia dah kerja. 但混浊吉呢，西半的轮的个角色，西半那个三路拉索瓜特，让个这个当年他们那个那么个个，全部个让个三坎的牛们这个，但你的西半个三坎的带汤的送出去过的，让个三坎的牛们这个牛这个你的，下一个三坎的带汤，他下一个三坎的带汤的送出去过的，那如果呢，说这个拉杆的过的呢，说下个拉杆的。 下一个先看的当地送去被搞的，这个当兵的那吃的是呢，因此我们不是单克了一个，让你等要那西北儿，彩礼怪味，另外吃我们龙蛙，那动物吃的是呢，让给那人家样的，这个西北那人家个彩礼怪味另外的，马上就下一个那个混浊鸡那的，见到我干么子，喜过穿的，打我子英国，穿干什个下一打我子英国，啊。 这就你跟他们个这个聊啊，彩礼个月聊完的，这个下一个那个蛮久久。啊，你话吃的是哪？西索托尼巴，西索托尼巴的话，让你等西半的西索托因此么些做法的回来呢？历史中就格两两年把那说完的等待等，认定个农事才够呢。他回头记呢？ シーソットセコの、ランランドとそんじなら、 코로아영나 초하고 춘다나 저기저기 농희원이 공금이니 디툴미니 도모르 시반손이나라영 소비종라 리션드주라 다 소트잔들라스과그나 저기저기 시트소술즈가 요과드 용금이니 도모르 디장가 그거 다 잠지긴다한다 야능긴능다한다 도모티니다등이 다 샤이더거 그거 시로트 시로트와 달리스트 종들의 권한다한다 깔양아냥 권한다한다 로스트나츠고 제우권한다한다 너무 그거 타바티니다등이 인딩그 노흑뜻세죠 선바모차들이나 대통령 초하로 땅을 인총시해봐 시바그 샘큼 염직근이벌 흥놈바 다 디진드 대통령 초하로죠 대통령 초하로죠나 지금 그거 리급 대통령이 다 리포급 대통령이나 그거 세리급 대통령 덕조위 니글라카니 샘큼급 대통령라서과 다 긍타장 그거 리슴니가 그 대통령 초하로 땅터도고다 아진총이죠 디진드 그거 샤이그 샘큼 너도건데 뇽드기 죽은이 텐들라 라는 것에서 지금 니완도인죠 나장 그가 챔버리 아주와 문지나 랑기 근원이 잡줄은 초와 시비가 논히 특철이 바디 디토도 체리만 로시에 베레와시니 년칼이여와 다 좋아모 아랑기 그 그게 샤인디 잡주르이죠 아 샤인디 지 논히다다요 연나 논히도 찰리바와요 너모이나 디토도 다 아랑랑가 갑다 소수에 조라는 거 갑다 소수이 마나 네 체리장 거 만난다 단시다 등이 다 샤이 그 그게 논히요 노가 샘츠가 논히요 노가 년칸다니 요근지죠 다 너 좋은데 손지나다 그게 시바드 대통령 차롱 종조 그지가 망자즈가 요과리 난거나

암치 셈금 뇽득 셰밥치 르브르 잡치 다주 시밥 데텅 잘론 중을 참상가 망자 담부든다 탑거지 다 지그난 지그도 고노 저르드나 노르나 저드레드나 참상근 렌디 등 와르트근 제바 다 권조지나 참상근 능니 라는 거 파마 등 샤이 영나 파마 반친 거월 라스관데 렌디즈가 요과리 인디규 대안치니 다 Chamdak charlong chungwa, chamdak rangang ka samdo zgez yang tukwari tunga tup kataajyo. Diyan chini nagzhun naam ka semkum nyumdik shepabchi lakbaro dhubtse, dhani da shayirika, yang na shayirika ka semkum da nyumdik yukwai ni yung shik, da gongga chachin da tuk tsangyong na dazul shibandab, detang ngang charlong chungwa nde chamtsang ka mangshizga tanbo dhundang tapka dhasego ga. Rechopana badina derang lensin di nangik chi shibab de tangang charlong zhongwar chamtsanga mangzhe tanbu nanggo se gono nda gengina zomyi ginda derang lensin di nangga gobrigi derang zomyi gindi nangda na da zowen jina gichu dandi chanba zhiginda mod gu shidai tangi mara diyo kichi gengina kapdab shetang lakbun denba da huyn chujia shibab de tangang charlong zhongwar chamtsanga mangzhe tanbu zhongdanggo na shuk ganggang nimba bai gozi na kapdab shetang lakbun denba 니글라가니 캠쩡거 산쯤 세월제바 섬글라가니 캠드그랑진 잘롱중하던 존바제바 저글라가니 초안디가 남질이 꾼쩡바 응아글라가니 휘바가 셈큼 잘롱던 로츠기 소브지 드글라가니 셈큼라 뇽드기던 셈큼마 대탕라 송치브셰바 드드구 조웨니 좀나 다줄 휘반더 대탕 잘롱중을 캠쩡가 망저 담보든다 탑거 드세곡 레토바나 마디나 되는 그 렌슨더 그 참바 동호소 송퀴지 샬릉 그 참반더 영지 레시그 참에서 쉬니지 담 텐즈가 냐 누구지니 되는 그 참바니와 되어 로중 담비던 그 참바니는 아시죠 일

야조보남바캅톤디히르가당친니로르가왕선전도비조보라데요나디다르타니도티급된지그즘니가슴든가당티급된지그즘니가슴든티그르켈마카브리코라렌선더건고즘바라체통아자마거체저가카브라고요 대릉그 로른자미당가그 내주 다동거 글미난 하진 티급된 지그즘니가 섬든 나당 티급된 지그즘니가 섬든 지그 티급된 지그즘니가 나섬 티지인

그저 소린지 그 렌선데 전이나 참바가 니 그시다 등이 참바가 니완데 전이나 로그냠비 등 각 참바는 거기에 건디 연극 저기 저 참바 동원다 그 뒤쪽에 그랑 손으로 된 그 참바 니완데 뒤쪽 제보드메 그 뒤엔 그 뒤쪽 망아 메뉴 그 된 그 조번 한바 가브랑 거는 그 갑통데 뒤쪽 담든 뒤쪽 담든이 다든 그 가브랑 전 하진 그 같이 해버리 대한진이랑 그 가브랑데 돈 전이나를 저기 저 다트그란데 샤사 다트그란데 저기 담보인 사는 모든이 가브랑 전 전이나요 하진 그 같이 해버리 라 소야리로 이나 디다르타 제지가 냐름 던조진 반다 이나 손은 장도 냐엔 튕킹 워클롱 튕그 닝궁 다동을 거는 그 소리 이제 클렌싱 그 참바 니와 디 로진 담비 당가 그 참바인 나 되는 그 로진 담비 당가 그 참바 니는 아 시조 위조 보나바 그 나진 티급 된지 그슴 니가 섬든 나당 티급 된지 그슴 니가 섬든 티급 된지 그슴 니가 나섬 티지 그렇게 나마 가버려 놔 줘.

저 소린지 그 렌슨 된 전진아 잔크르식이나 타통 탕 막스마요나 자 다와라 바 바성지 그 님은 공거디 줄 지그니 니거니 타통에 교원 디젠그초 렌싱능아 시그토이 조바남바그 아자 다와등스바 바성지그 님목공그 디출치그니 니거는데 타통그 겔름데 시기다등이 라랑그 삼쳇등 디안진이그초 로링람비등가그 참반드능아 시기다등이 다 라랑나 고득자오는그 저아르노디른 아톱크디나초가 대한진학주 렌싱근능아 고르게고는 그 저알아스관 선진나라 영직 난점랑진 그 저알이 고르기다 등이 영 렌싱근능아 시고는 그 도보나바 선진나 영랑은 그 제리 막직바 샤와 막직바 안달라스바 몽원데 시기오기 연극 제지 난점랑진 그 저알이 고르기 어떻게다기요 다 저알이나 녀치가 저알나요 저알나오근능니 지 케탕갑츠크쿠르 영나 영어그니 히샤그쿠르 진히그쿠르 라스관데 지 고브그리 탑크다기요

해도 정부지가 송포 니와가 총에 심자라 속이나요 어디저라 이따가 연대 종합하면 인천승 보는데 인천승 보는데 그런가 십지 아 탈득 것이 임벌 우리 시고는 칠권조나 탈득 것이 선제는

성가 사자 그냥을 드나 어르저 먹느리야 드가다 사자 드나 니노를 접발라 당르와 당르와 드느리야 당르구나 사자식 그냥에 티 가나오구나 어 와우 당제노 사자 드나요 그거 와우 당제비 사자티 데 파담바식 수원인들이 아 드니 이시 메롱시와 시르비쟁이 쩌소와라 다메 피차니 이시 메롱세 시르비쟁이 쩌소와라 다메 피차니 이시 메롱세 시인 야양라 도파시바 스그나 다와시 양제마라 시금자바 아시 데 차더나 차실지군이 시금자는 차실지군이 그저가 스그나 다와디 아제나트 저우카 티타케다 디 차실지 보내셨다네 나 지튼 옌베 아양타 하모 아양체 마라 식시완데 트르크인 군으나 체레 인진지 식샤드지레 냥아 체레 인진지 식샤드 토케라라 식시 바타 체레 인진지 샤드니 그 건근냥 뜨나초 드니 그 건이나초 다양 고코 다양도 노노 호우레 너 동호 그때 돌아 가시로아레 그걸 하고 쉬어 주의 주의 달 하고 쉬고 리에탄 돈을까 이때니 치고 너무 소화되리 개꾸노 쳐 리와 치르요니 이뜨네 쿠슈글리 남버 제위에니 주고 뜨네 고데 그라서 역소파에 나와 역소파 코튼주니 그 키튼주니 하루 쿠마트니 너무 쿠슈글리 남버 제위에니 뜨도 코테 구가트 레타 하간식 같은가 우도니나 아 나바흐슨 신네 슈 아간시 젤라시규 아니 니투즈 타 다롱시 우쿠파 산차르바 산차 이르디스코 산차시가데 어트 뜨먹슨슨네 타가 타가마 다롱스는 네치치 간즈카 초소파이나 추마트즈이저너리에 네치치 간즈카 초소파이나 추마트추 잔조아트즈 뜨게타 그거 시 고리 유식사 용에다 유식했다나 능화가 아 소권은 한 약속파 약속파에 대토파메이네 추궁구글 구마그나 온 약속파이디 뜨지 따소파이리 마타타 구글가가가가 나와파 참 망히지 싫어하거든 답에 고드가 언제 그 아마 능화라 답하오나디네 카시로라 답하오는 그 아마 능화라 답하오는 다 그 유식사나타 능화가 소권맨은 울룩선이야 맨 Chu nalita sonya khto paile ngan chujina ta chu shkhli nambar jawa ngumore nalita da ta chichi tatgo na ta chu te sonya khto tkhna ta ami vare ta zne ta di butsona re nalita sonya nalita sonya da ta ne chira go gu zongi da ta ne khto paile uzo tangsa jekar go wancha ta go hujan jana amaro ya dzigdig din jo ka o ti chizgishe ona re zna shuro ala khto paile kucha ta ta ta khso pitisa Чөмби шата чмуды шанино дита хокын тамага тех шапату гүздат ота канду мады а югмуд кэтле та чамба чын гүнэ та хокын чыккадан да жейди очигата югмуд кэхшата дымуд кана багазина хавы дитна чармаг гүнэ я чарма гүнүмбуд дихэ да чичи шаду на дыму анамба дыму дина та хавы де та шандыду дита тэни шонэ та тэмага намба тичэна тэндэчэна харо гэжон при мэ па готондо тэтэйдэ тэрэ дэгдэгэнутэ тэнэшонэ так налэтайон ёсопай дэ ёсопай хадихчихсонэ чэдачэпсонэ кысачада кайхсуго сачатана вак нуа мэ па готондопэ та дичму кёачибута дэгинино дэ та учи важмая та дэхсодалата хуанго пуха лэдэ дай матэна та важмаре ди та хуанго пуха лэдэ ти дэ джекэр хушук нажика тхэрэнга та чикуна ди та

0: 我不得知道这个的那个多么苦啊，因为啥子呢？因为他的成绩就打败你家了，他切割我的成绩就打败谁的？不晓得你去或者你去没几个，哪能找？多半一个用五个字的，这几晓得？这下好了个用也多么个，吃了个多么的干啥子？晓得呢？苦个一个吃的都顾不了这个做做的呢？顾不了这拉子呢？他妈咋样子呢？你看俺也得瓜子呢，他光活物的呢，这是稀的，可是俺起码的，这稀的。 我都长期转代的选乘客，啊，这些车子个工作，哎呀，电话嘛都打交接我们没事的，啊，这些车子工作个成绩了，哎呀，电话们打交接我们没事的，这些车子别的工作通的了是呢，可能是呢，是你换的嘛的呀，是当买的呀，这些呢，怎么的嘛的呀？
1: 啊，我提醒那个，我提个吃的你换没有呢？怎么当买的呢？这利息给开起的。大爷的话个，大姐，那么老去干还没过，做白一个空油子呢。那那到我那个，那你等着这个啦，苦是吧？答应家，就能花钱到我那个做白的，我不能这是吧？姐，啊，哎呀的话能花钱，肯定要做白的，我不能这给大家伙送的呢。
0: 啊，等着一个子的，但单价可能了，哎呀，你话感觉太轻，就是呢，跟个黑狼一块儿啊，块儿子的黑个块儿子的块儿到那里啊，鸡蛋可玩钱的个鸡蛋都上到那，吃的上到那了呢，来那用一打，十肉啊是怕个西个，玩钱西就吃的蛋，干里子搁着嘞，苦，我给弄个没得过个啦。 可没得松，这的大爷的话个，现在能用的太开心了。他那个现能用的太少了，那应该先买那几单的。大爷，记得个先旧的那个，哎呀，你话个应该先旧的那个。而且第二，古个子，大用于，或大用怎么做办理？其实大用个马特呢，马特呢，大用个可能是这种的那的。
1: 大爷，话呀，你话真的，过了可能个是真的，送不了，可是我来子的，地球上那特子的，乖的，你送不了这些，可就这里给我到这儿呗。你可是这些都是来东西，送不到这儿呗。等你来得没人个不，那新的过，新的过，就三个那节日子，就上那特子的，他妈的，你去。 공부 아직
0: 도와서이다더니가하야주제나차운제레드네디추사나트즈네다데카다도모차트레마다로시고네아로코아얀디과가흐서지문바가나하쭈화드가긍이다네다신투다지그데네디지그데노데다잉그제디치나나쭈화이조코신투지그데치코니드네 这是各地都给人在着呢，大洋都我都地大洋都就买个当上忙，啊，红旗那的看的哈子呢，怎么这个下巴的问题呀？地下巴地大，等你得了呢，地大红旗的看的哈子呢，地那大文巴个那那说话的啦，文巴个身子几个的那文巴个那个说话的，嗯，这嘛是不如个人呢，他这是呢，来地去地用的。 他的马特那人，马特他提送的人，他用提那人，跟俺提那人陪玩那哈不错呢。哎呀，你把个代理送去啊，代理车子个东西，他就满足，就从那龙不只拉他，龙不只拉他，他那就，他让我那马热些，那么就呢，就我下去我的个玩那里去就好着呢，跟我下去那就他到他，龙个下特当啊，这里。 这个大哥，那话的，人家年纪大了，这是有个子的，他答应给他那这么多的，他哎呀，你话个几得了呢？用一大个吃的东西呢？康东跟他解释的呢，康东这上几个感觉单子一个啥，这么我很好的，他跟他解释的呢，我嘛个话答应个感觉个回家呢，我吃来的呢。 对，这里他提了，人家给多少公墓的公墓，多少人家在那，他古巴买个呗，啥把事都能还这个理解起来买个呗，他你那那吃的些过年那吃大了的，他感觉个开心的，感觉个开心个些个，一个人啊，他就他说他，忙完了，从这个担保了，我说你那做把些呢，好，答应的那个用完了。
1: 디도 코티 고보라 저게 체제의 투과 김배 담아라 샤이 김부신이 탈 오도원이나 촉강이 드니에드데 롱테르스니 타야 다 산지 나 니진생에 체네도 거데 다가 조파시데타 쿨르주 정말 건강하거든 하나 객진이거든 하데 따절랑 역시조잖아 다야디 과게 시시조 무고데 춘주라오 콜라마게 제드카식 트가데 다 아야디 과가 혹과 다야 칠링은 고볼르드건데 다랏트 쇼너데 그가다 혹과 다양고 고볼르드 다 아야디 과니가르가 라마테네 테네 다가르카 누네데 그가 크송 흑단치 지나다 시가 츠기 화이네 아 단치 지나 츠기 화이네 제클와그 키위토나 흑단치 진우원안이 간다던 때와 호호우인국 호 다양데국 드네마가다 끝에말라 호코 나와갈 호제 야 다양데 아다와 그 쯤바다와 군운데 호코 잔자코마 에나도 가데데니 데레리 특쿠쇼마 투 마티랄 호콘데 스능가 리그니 탄자라 키와비예 잔자코만데 스당능가 리그니 탄자라 키와 디메테가 고스미니 쇼뽕와라 쯤바임비나 고스미니 니쇼 리잉어가 예수민적 조바 탈제가 문디역 조바 탈제 빵터니 산자 섰던 건거 돈아 땅완데니 뜸으로 기타가다 점바다와비 도마토 그저 아쇼르 노던다 말은도까 구아된 그 점바다 아쇼르 노토마 그저 기녀고 뭐 가타타고메 기녀는 뭐 아쇼와 말에 디나다 드게 점바데 고슨제 조바 돈이 저네 아이나도까 토콘데 챕터 가자이콰라 키야 아다르콰라 케티 토테 크세르스비 아달라 단조 칸토 토데 아다가 토네 키와이노타 제크르케 키와 무 키랑거데 아제크나 호콘 쳔보 카덴 토콰드나 지가 데 딘 드모드 소요네리아 키나마 넘버 제팔라 르징아즈 아 키나 넘버 제팔라 호코 르징아즈 안양을 발아 호코 호웅앵거즈 아 다치게셔고 호코 타양을 아자톤 발아 탄차 쿠므앵스 아 콜루돈베 안그츤달라 아드 까덴 츠환디디 갈레즈게요 에제네리아디 쿠가타 콜루돈베 안그츤달라 아드 까덴 츠환디디 드 콜루 돈바가 이제 좀 샤파고 낭나요케 츠근데 크튼가 소나데 아 낭나요케 디 페데트과 크토 송어 난교 지지 년년라 때니 촉강이 뜨니 지체바시르 촉강이 뜨니 지체바시르 근데가 송데 다지나타 호호 다연의 안양어가 그양스터 바터 소코 단타 고메네 아자가 양스터 노테케 코나바지가리 아리그니그나 아자그노 웨진센터 바든 디그나 아자그노 나 타얀 쯤바 아다와드 디디 코테레 야 디토라 쳔보자 시와 정마의 사와드라 통치주 정마의 기가 아랑이 간첸 일라 까트 큰테 시와 아 디츠가 까트 큰테 시기나 성지지 담바 Нему тэше тэнуғы жыз туу тоқы тэмінсэ бұлтағы ойы ақсат тэзэн өндет дейрэ әді. Тэмэцэкэ лэгжэгэ кэкэ сама ойы та жырт кэн өндэ дэвэн өндэ рэ әді. Тансан дарлан шчына юрю мэнжа тэвэнэ нэнэ чэнка мэхэра. Тэтэг тэлчэкэ нэнэ юрю тэтэг сэнжи чэкква жырна ജെസ്ചേക്കി ഹികില ഓയിഗല തുനിരി ഉക്മേക്ക ആ ഓയിഗ തുനിരി ഉക്മേക്ക തിച്ചദരന ഓയിക ചമ ജെട്കുക അസോങ്ങ കാങ്ഗതെ ജർമറോനോ മാതോ ജർറോൻജുജന വകാങ്ഗി ഖിക്കിമല ചമ തങ്ങിക്ക തൊൻതകര ജർമറോനോ തകത തങ്ങിങ്ങി വെങ്ങായുക German und der Tangen Regen Jakob Quinzen Mann der Mann Arabatan hat der Kara Tangikra Kukara Nikra Kukanga Kuno Chinwa Dinga Zongna Zongna Jichona Mare Donje Tato Nganyalena Jichona Mare Kualenj Tato Jiribina Chenyashina Chonara Dire Tita Kata 三部扎东的都混到我说你呢曾经接单吧你们说吧第一次个坑个我说你呢七等四个兄弟了下全部在这个呢全部在那个菜什么的呢给的有从这干部龙部台阶阶一路都听我一起有呢可送啊他们人的呢地开了那个他和他们三部这样一个地区的那个 有我从这干部年龄年纪大都中南古古丹巴古干的卢布古丹巴古干的有我从这干部中南卢布先把这么古丹巴的哎呦这个有我从这干部中当的这路为你写的我弄的呀你写的我用的古丹巴古巴买了他如何他们他有我从这干部古巴组织他的可是我的那我你还有吗他就 格三群的狗啊，看，有从这干部马中的那男女就马热的，他他们格啥的嘞？格他把个中年们说，有从这干部，那几个女人，共把这送你的，他他就是，他们三部这个送的，我看的，但大家那好混的，我娘的疼痛哦，我看见个用个刚子西洋人的，他们三部这个啷个的？ 我对兰州个人在这呢，有我从这干部的，有我从这干部，我看到几万个，他把人家他做，他们三部长了，他的他把人当人了，啊，想着我拉不下来那句话，一年就拉不下来那句话，忙个拉不下来那句话，这个他们三部长个送的他这个才没人在那个，一等接的人家是八多个的人，三部长拉送的送过来。
2: 那么我这个一姑姑啊，苏姑娘，那么我这个一姑姑啊，这个就是三部长马生，大荣美如咋那，感觉相声的出息。他们三部长当俺的，俺那的俺那的，那当把俺得了，路咋谈这些，可是个哪儿到个路咋当的穷啊，我就困难。他们三部长美如咋那。
1: 个畜生生，畜生生的人，动物看见不得杀多人，女娃们说话蛮用力的，什么木说话干嘛来去了的，这就是木，哎，一个个完整大全部生长，路咋全部安安的，哎，也不得当当把俺得了，我来搞这很多钱，我办这大当路咋玩意儿的，这嘛，出工个女娃们人。 苏格东木的苏格尼亚木，当把俺的当时的，我当时的了，苏格那干不干？鲁扎瓦人前容，我鲁丹黑人，对鲁扎全部的人家人，给这个当时参谋长的三个人的人家来的，鲁扎瓦人前容了，我鲁丹黑人家来的。 这个叫老黄，起步你嘞，谁住家的看嘞，谁玩家下课嘞，哪一个嘞？哦，对了，当把石头了，路上啊，你等，我这大你，啊，东北，几个牛家，刚是几个牛的，他让人看见这个勇哥，啊，你是黑你了，啊，这个是机器呢。
2: 咱大当单位挣钱去，我都呢，小钱不经营自己的呀。说工那地就工人，大有些我呢，当把俺得到实在的开始准备，俺家给当家那拉手花儿一直收收啊，完这大当路咋啊？俺是谁呢？俺家厂俺和我来同桌子，俺家厂俺和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俺家厂的
1: 초스탄 캐플탄치 우미 증상데 담비 치그스 이노티드그나 아 담비 치그스 이노 캐플트 샤샤 아진든지서 증조에서 숨기 했다 제가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지가 그즈모알 한지 다든 찬진 나임가 삼크나바 디다르땡 나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프민 정도년 팅킹 워크홀 온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친 세례 라진단들 거버 거와그

나타 응아르게시 언제라 도고요 나만지 알아타가샤자자 모세노데 샹아트르르 간조나만지 알아타가트가니가 가가나만샹아르게시 어서요 나만지

0: 다 소개를 나가요 어르디 모시지 아로튼 좋다 비조 천영디 모신 조카디 몰란 조나디 모조지 아로들디 리를 조요 어르디 모시 따뜻한 담비 언덕 어스디 모시지
1: 통대대 천의 동천 대님 조지 대천대 소음증 반증 총자 등 소음증 안 커봐 체롱 자희 스타클와 스탄진 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체롱 등 소는 마른 치는 이신 테르나바 촐 자희.

0: 자시 메토코자 비 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탄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i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hul-a nyer-ni-dang garma-sim-chin-ni, di-chul-a nyer-sim-war, sar-ngir-nyam-zhu-gu-chashtung-sha-ja-yin.

0: 소문 워스클 롱춘
1: 소문 워스클 롱춘
0: 사랑길 양주
2: 디촐 녀르스므니 디촐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 워라 디친 세리 렌츠나 똥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년춘 캉 워스클 롱춘지 년서위 렌츠나 권다 땅찰승 켈치 년버 과전치
1: 다는 베이징지 디촐 얻는 인
3: 나모게 튠지 페게기 람네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天蓝仪。

0: 中国军队给真正日本人科斯奇巴丁内穿新民巴让我给出队上车来穿新事从属起来开不出给及基础了日本唐塞给接着着土别是我越界送于不是 李强奇因为罗先生中国边疆人三百坦布里超市空别着行月中国创业几个人不起俺为配送错别不起忙都着为排干对个人不谈中国苏军几个人不起体为女这几位吞了给健康对个人吧中国孟西组军几个人不起俺为布里给超队拆建对个人行提到起给个卡给起来了苦个三百体为忙完对个人不是 中国师兄去女书院给给给给给了些书也不足够他俺为国一堂张扬这团结给苦肉丢够却用你青梅马子东天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계지
1: 계지 지남라 데디 포타 균튜가 된장게 심제 퇴매 겹중어 중국 CDP계 개조람 토규기 타용기 초마링롱 엄 라린다로타 계급카 타 냠내 니편 용체네 연라 점링 계대리 정신 계 돕수 소교류 중국 친디 도시 타 라린라 가버치 겐 퇴 마운드 조신 유타 슈긴 팁슈 타 로심 국쇼 삼미 체바레 체로 조신 유 말레이시아 이시아 사르베 특주 심주 디네게 레진베 슝칭치이에 중화미리게 게마 튠디 타 나머지 튠라 세통 챔부 치베타 초시 상마 빈디 이모마세 계급카 치중 타 장샤 위추제 강인로 창매 잠지 김시 이상부타 시튠냠네 치구베 은진 치기 유지 송유시 콩키 중국 기치슈리 타 최면 체네 겐다르 토담 춘진 치구부타 본카게 전국 타 개팜 전주라 오구 체디 계급 침보의 계급 침보 견적 굴구의 문진 지구 중국 냠지계 소수신 지외 계지 말라라 로스템비의 갑결 체디 계지 장용 장례 순교 체부타 중국의 소디 어렵타 이런 와르케 튠지라 구디 동네 권리시비 된차 최고 락린다로 외 중대 계진 키 대식이 못해 계급 와르 계지 수리 다 최민 체부교 겐드 타미 튠 매 차시 세교를 미비 뒤유라 명예 성시 냠지계 계지 튜버워 대외 지시 정신 대유 테니 점린 키 중국 장외 가나 무투 토 제도로 조외 교긴 조위 인些所有事徐金期也中国客工卡给娘们来给社会他给个给批给给年纪他冷露地区拉兄弟给予比赛托备聚集南京娘们主持为中西我蒙西地区偏居地区切据天社会电力他批给周围腾金切实开金托有率 중류 장람기 로스감세 외내 계급내 감세 계급카 단 리투투외 계급 토유리 겐삼최외 총등 다 유고라 규지체내 레슈 타용버 퍼규레 규지당규 중국 타 파키스탄기 벤조로 파르캠기 뉴기타 짐주 남자기 파키스탄라 유리내배 멍시 지구신배 내둔 타주체유배 벤조르 덴뷰가 피게 조외 대결 개진식 도지기 유지수무타 슈진치이 직수타 시주리투치외태 중국 비세토외고내 규지남지 념준치외나 계급하기에 피게 특주타 리투치구외 내세체바베나 내동야민유생을 이시아샤를 난지기에 편주 리투기지 샤르구시외타 에브리그 난지기에 내동야민 주주리수무르 주림시바르 냠토 규디당내 세구타 계급기 시주기에 当大人心他雄心切入当地娘们一瓶给撒空口语有几恰巴切语几送于不行 Konki, Dungu Miri ki Lianwa Jik Tuen Chobo Dui Wei Du Si Ta, Kuo Le Si Bui Chui Wu Chien Bu Si Dui Ne, Gekab Ka Gi Nyok Zin Chi Wei Ge Ji Tui Bo La Tiwe Le Bei Go Ne, Ka De Jo Gyo Le Chong Wang Bui Te Ge, Dungu Chu Si Kho Tuen Chi Ba Ta. Gyachi Pige Jo Sin Mei Gekab La, Ngon Ngon Jin Jin Ki Ki Bian Chui Mei, Gekab Tiwe Mang Wei Gyab Yor Tob Yu, Kuo Le Si Bui Chui Wu Chien Bu Si Le Nyam Le Ge, Jeng Gui Ki Chab Chi Ba Ta. Dungke ge xianbu le ge wa, dixu ke zhe wang la chun xin che ba je ge jikdin da wa ta, dekta ma wa du yu be pe ge la de ne, wu pun ta ranya min be zhong zi si wa ta, tu mu ge den jia la de ne, ge pam zhu le ge wa, xie be je xie le zin gyu la de ne, rin ta zhe wang la ngu gu che ba, xiong zhang lu tun ke zhu gyong lam zhu la de ne, zhe wang chib si mi tun ba jie che de, Geji diklam tiwe shungchang luktun ki cho so pege zhugyure guiti donggyure penyu chenpu den yue ji songto. Geji tuibab la gyundo jinti chungro, chungguni toto parasum to shidi ta yartun. Gezun jie ge dupshu shik ima ta, zemlin ki shidi songgyong ta tuimu pege la guiti dongwa. Shibe pensu jie shiri zingyure guiti dongwa jie che ne, gekab ka ta nyam to miri ke tiwe zidu dinbe zhungyure dun shimba tene mi tiwe mangwe tong tong yi yi.
2: 到我主辈次年一年重庆吞支重组地位拍出所美国的系统的约人查询重庆给随便蓝国的给的给你路边中国团约了给推荐美国的天 推荐美国的企业美国的用的三十多倍最前边因此协助团顿松之所有的工具蓝国的推荐通马批准前边蓝国的竞争企业去问世推荐其实是推荐企业一期中念了企业国内中国团约了给推荐美国的企业冷月给给各作为加蓝企业参赛团参行加蓝团熊蓝初到竞争所竞争其他那错的蓝案的推荐托级我准难约不是 你懂下面你是做罗尼中国团约了给推荐美国的企业机构表达最后从内罗局口味罗席时你懂下面居住罗道出版中国团约了给推荐美国的企业机构表达我们所最后出版团推荐美国的卡塘部重庆团成都郑州武汉义乌所三十几年推荐都当过出约不是 罗居人批给当局中国团约了给推荐美国的企业竞争其次期望他能系了马对吧电价期望国家电不及给给钱了电呢来年的时空跟推案期了当我他罗瑞竞争其次你懂下面居住罗连场切断断个居民人呢你懂下面你是怎样罗连场你这当面下面你是你拍拍能穷心罗居难得不就坦诚穷给拍了他罗瑞强用给家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做
3: 我们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
2: Shergyu Tsongcham Ki Chugar Gyunjin Chibane, Chige Tu Dong Gubata, Gyunjin Ki Tugor Rinxin, Chokdu Mane Tobi Gubashi. Tinggap Zhongbu Tan Yorob Ki Tui Demi Khorla Dini, Ngunso Chanyum Tu, Sakur Nyi Nan Tegar Yorob Linki Ki Kui Tu Wartubu Yu. Chang'an Langkor Ngawo Ki Nukung Sabi Langkor Ki Buda, Shenlan Langkor Chige Tu Tsongir Chibi Jikab Jinir Yuching Hua Yi. An Tsui Zhongbu Tan Yorob Ki Tui Demi Khorla Dini, Nukung Sabi Langkor Nguyenle Jigzu Ta. Nguyenle Jindong, Tsui Kong Gin Songjie Nguyengur Chedi, Genjin Tui Tsui Ta, Mane Nguyense Tui Bui Maru Dongke Yueji Song Yubzi. Penue Chiwe Gen Tsamchu Wei Suok Jim Ki, Kele Ne Chige Ki Chomcha Gyongyur Gyachir Donggur Degur Chigyu. Diluidu Zitangbor, Shenlan Langkor Ki, Chige Ngakto Chijik Tan Somdo Ngakke Sambati, Tui Tsongbali Gyachik Gyachuk Genga Tan Changchung Si Par Yubzi. Suok Jim Jui Lam Yatsu Gebedar Kong To Pi Ne, Sa Kong Tunle Rinpar Yong War Gui Chi To Pi. Chongqing Geji Suok Jim Dine Ling Kui Gong Si Chinji Chok Du Che Song Kui Ki, Nier Gong Ji Nier Liu Si Chi Ye. Chijo Chongtun Kile Tiwe Ma Wa, Zhongku Tan Yorok Ki Tui Demi Kor, Le Chue Chiwe Ngan Kor Gyo Chibe Chun Ne, Kukab Saba Nin Yu. Tenga tangui to gyurbe, tuinji chongchui, diwe pabzu ki takor to. Taja sakyun, jiling wanchu, sumju suanga tancheng chung nga songwe, tingrab jien ki geji so jim tuinle kuisik targe chung yu ji song yubshi. Lo ju rin la, Zhonggu tan Yorob ki tuidien mingkor, nang genjin qibe wanso ki rin ni. Lego tsungma takbe, lakto kaba tan lokle so ki tuinze ni, kuenche tan, lam, xiamo, lankor tan lula, zhuri. 군창 코피스마 신체소 진급 중간 숨타 총소 나가 층아 하잔파 임신 개개 종교 예동 개민 이슈 쟁을 러 중국 한 유럽기 퇴대미 거르키 겐진 체비 원소 키진타 아고 통추로 초게 둔주 둔둔 신네 중국 수준 치게 도교바 타 유럽 링키 신조 튼제타 제거소레기 마주 교차 제주 튼제제 중국 전비 교람토 교르교시 中国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捷克 잠 루비에 이제 위미 퇴대미 코르 듄아지 듄구 따젠 디네 도튼체디 아프가니스탄키 할라툰 토교 유시 계급작람 전조주 초바 공시 원소 긴진부 뮤르기 원소 긴진부 보자 릴라기 중국탄 유럽기 퇴대미 코르 민안 인시르 창용토 탱창 군내 주파 동거 유바타 나콘 치료키 계급 10줄 항상기 총케르 게다 10줄 항상 발샤 돈 토비여지 된유버시 계급 작람 속배 속정 되는 기간 고르외 종교를 작람 대생 기계 난타 계진염례 나르외 띵습도 동화타 주람 남한진 기피계를 군대단에 중국탄 유럽기 퇴대면 고르키 견진타 딘자 진콘소기티 나콘치난키 긴송람수조데 중국탄 유럽기 퇴대면 고르키 뷰다진탄타 계지진준뉴버 슈크치르 동교인시송유버시
1: Every guitar, Jungu Jua, Tie Penzu, Sinjota, Twinji, Nigini Penje, Ge, Mungsi Tozuta, Tolanyam Lege, Bizun Shishi, Every Nanji, Ge, Rego, Jushi, Burundi, Zungton, and the Shimi Ye, Nishi Kong, Burundi, Chipsi, Ge, Gesa, Kedija, Ro, Jungu Sargo, Chedun, Jinji, Tanglin, Chigab, Kolashibi, Sandy Chipsi, Ta, Benjo, Tuba, Lagunche, Mibar, Gundo, Chunia, Every guitar, Jungu Toto Parsum Tor, Taksam Namta, Ta, Pinsu, Iji, Ge, Nabe Tone, Ladan Jindi, Dungu Chibata, Jungu Every Ge, Gamsa Chemu, Tingle Jinke, Pilim Chu, Nuke, Chi, to Michi, Top, Jibshi. Diluni, Jugota, Every Ke, War, Chinji, Jawazuni, Lodunju Korwe, Loshi. At Ejimi Ye, every get hard, Jungu Rode, Jawari Luku Ye, Mansitimu Ye. Te every get hard, Jungu Miman Warke, Zato Samura, Zawa Suba Mase. Todo, Tumon Ye, Rintanke, Mansi Tosubudi. Gekup Ye, Tawala, Zinjo Ta, Nigini Penke, Namle Zadun Tarbidane, Geji Jetim La, Zison Shota, Geji Shuri Ye, Dunto Ye, Tupchewe, Shidi Zamlin Shi, Jungu, Guiti Dunku Tishi. Dilu Dong Abe Chichi Nineso, Jungu Avri Ye, Chindi Zuwe, Gekup Najunga Sumla, Cho Yone, Quate, Zasha Tangu. Tekong, Burundi Tsuiwe, Abrege Gekup Sumso Sum Kejil Nino Yamini Supsi Ludo, Jungiwe, Tsi Nineso, Jungu Jewe, Jaje Namta, Gaji Gaye, Tunze Gego Jemiwe, Totan, Uno Longju Cheyu. Eda Ishimi Ye, Jungu Choge, Chitab Ye, Burundi Tsuiwe, Abrege Gekup La Kuku Kejim Kotun Cheyu. Gote Chayan Dongwe, Chitab Te, Tunze Ye, Pente Cheb Dongwata, Shunu Sore Guntu Chowe, Leshu Ge Kukup Dugure Pemba Yuba Masse, Every Ge Sanete Ge Lenu Liri Pige La Guidi Tibu Je Je Jubshi, Burundi Ta Jugu Jewe Gorlinga, Eda Ishimi Ye, Jilun Yedong Yame Nisubshi Luda Guare, Pudun Jewa Te Cho Yone, Tabju Rode Jewa Rimbor Chebe, Gekum Nibu Jewa Tun Sams Sarba Livu. Chonibu Eda ishimi ye, Zhonggui rikji kejian kebirun dine chunze ye tunpo cheche le pergyu roram chebe. Chunze dipzo tuisan ke yunpo ngonsen tuibwe mangdu chebo mangse, shingle lakzen yang sanne tegare kebde chung yue jeju yu. Mingar Afrika gekeb ka ge, Afrika nanzhi ge, jilu nye donjame chukchuri somle churim ge, lo chusen niwe ladara chershi tuengyu chegyu le shuexin yu. Talo ne Zhonggui longa chen chuang ba gochubwe lo shing yin.